지도 후와인 칸와림 투우키리부, 무연수로요 투우키리부 원마, 우베가 이리데, 여러분의 위외컴을 여기 구해주고 후, 누나비나의 사이간 카마페드 크리스토, 이야기인도 구해 와인 구원하나피에 시민데, 나과토 무가티, 미에와사, 나구미냠, 나와바기수와베 나와가반티, 무토레, 무백신우민나, 아니, 신호, 미리광게, 오구나웨, 와요, 오구베이란 마엠. 에라이, 왕, 오구제, 시시로, 안데니 카리스, 아니, 예바사, 나와, 와기수와, 비나와, 간반티, 오토레, 무조건오멘나, 아니, 네 카리스, 영사이, 광게, 오구인다가는 피아테우베라 오구나이고 구베라무 오구베라 방치 손이세비 치노 오치콜라무가 오와군지기라무